0: We play the hottest hits. So hot, it melts your speaker. All Music Radio.
1: 진해 그랬다. 그 옷을 퓨로 다 다샤. 선물을 마스크 진해와. Como faz tu?